구치느라 오늘 화요일만가 호련지르고호 타우다사라 이스다르우드로 야람베 호련과르다르우드로 반나르다 알르르는 센타나도야 투르탄나 올론남 바이트나 이르가 안날가제르나 어리 셈볼로우다 사이금볼로제 이르가 사나드는 월라바로우다 타우다사라 주르고다르우드로다 홍연 가져다 태시 깨함으라 깨두도록 다루고라 이르가 안나르다 이슈 가져다 바이틀도 가져다 보로사이크 어르근니 오르카다 느끈아 올레제 깨가두로 이르가 안나르 돈니네 그어든 자크나 털굴도라 그어든 자크나 털굴 그치다 나와 그어든 자크나 보로사이크 어르근나 타르글라 셈발라우다 캬르투르타카 볼크 금발라사 이르가 안나르다 바이틀두가지르나 볼고 철르 볼라사 어르누도안데나 아니 와란 캬르투르 이르그나 설가지 후둘라 가지라 사이큰 세그바 이르가 안나르다 바이틀리 파르산 자크나 볼로 사이큰 텔바 안나르다 그우 자크나 볼로 사이큰 호레바 이르가 안날가지르나 느끈 아울레제 느끈에 구칠레 안날가지라 얼리 셈벌라발라 어더자르제 무트로 올론남 바이트나 호여르명가 호렌지르와 혼나 호른브르쿠토 짠나 우치근 타시가 벌고 물러라 따우다사 배댕과선다나 짠나 얼드마 사달티 타치그다 넘베에 우엠베에 화요르메에 언마담 멀르다 이치라사 꽈르봉두루 멀르다 넘베인네 토룸네로올라 우엠베인네 제신네로올라 언니도안니나 언마담 멀르다 바단과스나네 싱렌토안네 타치그 바다 언마담 멀르다 이치다 무트르 넘베에 우엠베에 화요르메에 이치라사 언마담을러다 시월에 우임에 있는 토론으로 올라 눈에 있는 제신으로 올라 배댕과스나나 또는 얼드마 탁시가 시월에 또는 탁시가 바다 올라 화이나라 벌거야 얼리 사이큰 베르제 과희주로 구름주로 벌거 샤갈티 시버 우쿠치바 타우다가 둘땅우두르다 아머지 텔러르나 바든 구름도 들어 보여드가르지 나드지 야우산 이르근 토는 요기 하르반 타우 툼툼 토벌라 어린이 모두다 수두로 들어 얼마나 보여드 야우산 이르근 억호루벌라 얼흐우두로 도톰몽으로 이르근 흑드어르 바이트는 자지갈가사 화요일만가 호렌지르고 혼나 도토 몽골도 들어 그런 아이라 그런 깨도 들어 요기 얼듬 사달 때 나이만 명의 이르가 선지가 가봐 느끈 아오바 타오단 사라 하르빈 늑다라 우두르라 오르까지 늘어 자봐 주르고단 사라 하르빈 두르고다라 우두르 선지가 오르까봐 도토 몽골도 들어 요기 하르빈 호열까지라 선을 가지라 야기지가 가사 어린이 뭐냐